0: 아비라는 영랑을 씌워 방아가게 뿌유 빠지려가 씨바류가 나야 무시기
1: 하지따위마
0: 어유 무시기 파티호게 넌 하지룰룰룰 야비오기리
1: 야비비아냐고인디오구나
0: 요우 자나야 누가 구간 간유
1: 아아참 우라